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1번 가운데 아침 정경, 모닝 무드, 올레 크리스티안 루드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리랑을 뭐 이 베르겐 필하모닉이 연주할 수도 있지만 아리랑 연주는 우리 한국 교향악단이 진짜 연주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의 아침을 그리그가 지은 이 페르긴

수원곡 아침 전경을 또 노르웨이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주니까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도치번호 384 전악장 감상하실 텐데요.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마틴 헬름 히엔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 발렌소나타 D장조 도이치보너 384 전악장이었어요.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율리아 피셔 발린,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였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클라리네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오늘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죠. 유자 왕의 피아노, 안드레스 오텐산마의 클라리넷, 고테 카피송의 첼로입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라소 텐산마의 클라리넷,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968년 9월 28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도밍고는 이날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대타로 갑자기 무대에 올랐던 겁니다. 칠레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크부레르의 주인공을 맡게 된 그는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면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오페라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1930년 9월 29일에는 호주 출신 지휘자 리처드 보닝이 태어났습니다. 1962년에 지휘자로 정식 데뷔한 후 1966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도니체테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를 성공적으로 지휘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아내인 소프라노 주안 서덜랜드와 함께 활동하면서 벨칸토 오페라에서 탁월한 연주력과 해석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1년 9월 30일에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가 초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비덴 극장에서 열린 첫 공연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 달 전에 모차르트가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와 지휘를 하며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를 기억하면서 푸치니의 트렌도트 중에서 칼리프 왕자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못하리 넬슨 도르마 듣겠습니다. 도밍고의 음성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리차드 보닝과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도니체티의 람메르 모에 루치아 중에서 루치아의 아리아 흩뿌려라 쓰디쓴 눈물을 연주합니다. 조안 서덜랜드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소프라노 주안 서덜랜드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라메르모의 루치아 중에서 루치아의 아리아, 흩뿌려라 쓰디쓴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함께한 푸치니의 투란도트 가운데 칼라파 왕자의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못하리,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초연을 기억하면서 두 곡 함께 하시죠. 먼저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파파게노 함께 하실 텐데요.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다니엘 슈무츠하르트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두 곡 모두 정말 감탄에 감탄을 하게 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에서 먼저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 게르그 숄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파파게나 파파게노,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다니엘 슈무차르트의 음성,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없이 바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꾸죠.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가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노브스 콰르텟의 첼리스트 이원해, 피아니스트 최영록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65 노년에 이른 두 자매가 서로의 몸과 삶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마주해가는 이야기인 은희경의 장편 소설 시간의 감촉 속 문장들을 낭독해봅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10분의 애청자를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에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